0: 다시 메세사 가라나처럼 이볼까 될 거야.
1: 가나에다 모이 가나에다 못 버리기 안마 메세한테 이것이 쓰다 않는다.
2: 뭔날 이렇게 버리냐? 이 안에서 가리 나와이. 와야 말이 케리 버치.
0: 영어 마차사 야그마도 버리가리도 버치. 스물도 와야 말이 케리 버치.
1: 가나처럼 한클이 가나 와처럼 이와.
0: 너무 와야 그마도 그치나 가나에다 못케리스 그마 스물이 쉬운가야.
2: 스물한테 무슨 놈이 그걸 가와만 쓰는 버시.
0: 야그마도 구주다 안말리데 미야 고파요 이고 카마사나 아코노미 리미다 아디니.
1: 그치나 라이와 바타 다와 데 자라 아라사타.
2: 그거 그렇게 보니 좋았다 그만 그만 이거 아니냐
1: 맞아 상부자이시 고구이셔봐야 나이와 사부자이 이래봐야 이래봐
0: 원남 사원바다 카루안이 되게 메사지에 파스토랑 핀보치 아타라이 제목은 기다려 레디온 BRC 보치